하이다 이놈 아래 강내키 뿌이리까시다 야기비생라하디 팅바이닝 토우바홈식 루비해바랑가시앙암가 사뻥다이 앙옥무님이 산앞으로 미엘리신 마무농다이오 폭마무릭다이 더부마베이라인 통랑이 싱사비나디 유꼬우야 타비랑 나까르디 따라이신 콤바팡디 타발라는 거와 랑나부 까드라부디 따라이신 콤바팡디 아이데나 이빵기 속도 강엔 탄다 동화가 마산이나 바람랑깐 샬라마 거의 뽕뽕뽕 비망의 수에 수라드나

따비리 top 10 마니프리 필미세 타우람 마시부 검진 비노 마이템 수미다 타우람 부톡바 하이크루즘 데벤드라 타우람 란톡비기 비 건징밤 니르말라 쩌누 타우람 마시갈루네나 건질 나좀 산독 잡아 마탕스텔로 신제리

0: 아이 뱀뱀 붕어
1: 엄마
0: 라오라오 성곰 타로 너희 봐 마술가오락 빠야래고 나 시디수디니나 카라 잉나 뿐나 사민 탁민나 나봐 라오라오
1: 엄마 붕어 바니술라에
0: 하이마 너희 봐 마술가오락 오하래다
1: 하이라메 라 아게 하이오라바네
2: 아 하이구 나트로 라이라이라이라이 아 나 시기 사하나 비술까리까리노
3: 제제바니 기디 상곰가 탄가 아이 기디 라포야 마시야위 아두가 마마기디
2: 오 마카디 하이드르부수 바바 노이 칸게 네 마마기 탄강 도이리니 탄자가 도보레디 탄강 동시 아이 탄강 자닝디 타고 타고비도 오이네 또 하우시 네 마마나 수가 해야디
0: 오 모코이 바바나 탄강 파한디 하이바 아이 수 칸게 아두부 학상기 행아가 타오얌 사다나 바 하이드나 또부니

0: 아이나 하이자바디 본시텐 바 상바 하이바시디 타우도리바 타박투나 렙카다바 나티 마코이나 밤자리바 타와 야우자리바두다 뿡닝 타갓비바나 라이나 마이팍팡엄가니 하이자바기 와니
1: 아두 판노 오이드네수 아이디시 파이 하비세 수팜 헤팜자디 아두나 아이나 하이리븐
0: 아스 붕어 소키 싱세 탕진 바하우로 아 뱀뱀 낭나 하이마히 탁바기 글라싱 세 탐으로
2: 호이 마마
0: 무이 바바 시파이 위닝이 하이라수 이사하나 밤바 오헨니 오이방암 나바깐나 호노 하이비르가 로이레 앙앙 비삭니 와칼라마타 레팡암 바나트리 하이엔 클래스 와앙 바칸다 마기 아밤바도 홍키바수야 아 에코이 비마부 나 아소바 사람브로 마욤 팔라칸다 사키 바나트로 와칼레 바칸다 바바 아이 닥터 탐마게 하이럭바수 까나나 캉바
1: 낭시 미 숨나나바 만트라 카이도 바얌동 말리야 이디
0: 아시부하니 카이나 무이 바바소 앙타 칼루니
1: 카리노
0: 시파이 오이바 쿠딩 마 푼시 텐가니 시파이나 타바타이디 로이나 푼시 상가니 하이블레이브로 하나 밤키바도 아둠 밤드나 레이니 하이베수 레이티드나
1: 낭시 와앙앙부디 바즈나 히비자니 Sani the Natana, a power to a woman Bengam never.
0: Emma, Hiberum, Domtarabo, to me the Hining Daba.
1: Oh, Tumzero, Tumzero. Lay milk the Lady Benina, Wabus of Paravanatro.
0: Pare,
1: Missutado, Sakumi Tabuto, Amu Horomo, Bumoga, Binuga Purga, a Sakoxalu Hiko.
0: Hoi, Hoi, my papa.

아니 수보이는 방자를 부 SMS하시나 쿠라이드기 라이쇼 헤로짓나 타비락바 SMS니 간비락리와 필름나 방글라데스기 사나탄파 세샥비 로지 헤스남 세링바 마나우비 MM 세랑바나 나나우 서굴망 이세이세무 분하타미네시

구돌 던저리 베이세이시 다시 단호 후음덕이네 세색바 소바선드라 세링바 아는 부셔나무디 세랑만한 지딘 카이딤 이세이시부 코이다는 간비력 입음을 룹나 공문 조언 5대기 미술짓 닝온범

아이 쭈아이비가 사고는 행리범이오이싱부 한탄에기행바 아마디 따티 따오이는 따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미오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미오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 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g.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카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카리 카리 토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Lakaduri Bamani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liba Singhi Wakalun Fongt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이 펑전선 떼다 봐.
1: 어.
0: 아두기 빨사 가지고 합이오나 해제기 락보네. 아두가 너무 두기 타바인 강신 통신신 떡보다 시신나 나바 가리엠 당가 비비오나 해제기 더보니사.
1: 에 빨사 양보팅가 뭐고 이 빨사 바이드문이니.
2: 차기 차 던져라매.
1: 야야야. 방산에도디 크라이터보다 거의 파티 오피스다 보더라.
3: 마니 집 미니스터나 집 게소 비게더린.
1: 어 시엠나. 어. 차차 반차.
4: 사사카리 와이노 운동.
3: 我咋个说呢？这给那看着了没？不能。
4: 也看也看也看也看也。俺们这给彭山都给那走。哦，慢点走。哎，是啊，你买点什么都提不了了嘛？你，那彭山都的要给多个，一部啊，客厅啊，很个路够。哎哎，客厅给哪吒？我咋听讲，比得不亚瑞？哎，你是minister还不是的？哎，可以下这个的，快点给那个没理来呢，你那多着。
2: 我这是minister，多大？好些给下这啥子信息？我不得，给的看嘞。客厅弄起都给上班了，弄起就有人没来。我咋老不给你？这不又给白卡的？我这不。
4: 가나네이두께서는 만트리 원인가 돌림나. 하. 가야네 바이 와 하포 하리도. 어, 자, 신군데. 신군 갔다. 어, 자. 예. 아, 코코나 코코이. 아, 시폰. 아. 할로. 잉기세. 아이. 가나노 카카이나. 나 거기 비박바이 범한테 이 콘젤 칸드라나. 다레트라 레브라. 엉다 바 할로. 아.
3: 두디나 코이나 콘젠더디 라타라 콘디 수도리냐. 할로 할로 오자로. 아아아. 에이 카논타 하이제게 타오네. 숨다 오브니. 야 코이 파티기 스튜디언 유니티 염레. 스튜디언 윙 하이 비자. 코이 파티기 스튜디언 윙 염레 도 투기 펑션나마. 항체시 파티 오피스 타 빵토카 도리바. 도다 마 코이디 바샬이 자 본테도. 도다 아이 불 빨리 신군 칵타 하포이나 깐니리바.
4: 好像忙呢，好像忙。啊哈哈哈！来一张图的，喂喂，俺都送到了噻。我让那康贵的，你要是来了，我们提你的。图呢？哎，俺刚成都，我在那他家来，给俺都个，哎，给别哈，到了巴黎新工作，可哈都比克罗。好像忙呢。那么些，那么些，那么些，送到了那边啥？啊，那可以，就给送到了这个office康布拉。啊，康姐有啥？图的director咯。
0: 다이렉터는 코이드네 알파리 신군도 하면은 뭐 나이드네 레이런. 아이 자자. 에이 기리 다이렉터 리더 브리나고 에이 과터 라가로고. 아 야 가이노 베란사 시티 다이렉터 기와나테 코 기와니 우디 기와니네. 오 카자. 그래 코이나 바샤팅 그래 보면 담음레이. 하양 볼 아까 안 되고 그러고 팀. 그래 이게 하우직쇼 팅 보터도 좀 그래 나 만트리 오잉 엄도리. 아 저디 아 사 코이 모 형제라게.
1: 요요요요요요.
0: 그래서 아 염스마르보이네. 아 그러면은 프레지던트 라 그러면은 시크트리니. 예 그래 다 무슨 프레지던트 니 그래 빠 무슨 시크트리니. 마용크라디 가이노 뽕랑랑 그래 가이노. 예 그나 이스테 미니스터는가 힘 잘라티. 디리더가 세 그롱 했던 파우젤 라임니. 하이난 사이 아이디 만트리오시 톡톡가 살다기 루칭 모두 모여 시라 칸디. 아주 오자칸
4: 따피
1: 응 그런 응원더 디부티나 와크라 해브라.
4: 응 하이 어 마이 등학 팜시 짝
1: 그리고 안 하고 뭐 그 슈 뭐 택시 한번 만랑 근데 만나 이거 어디서 나 뭐 티브도 기와로 마부 까양 생각해 레바치 더미 까야 할래 시래나 니 하트 딩기 리더실 어디 까나 하나 부탁 엄도리 뭐 마부 까양 생각 뭐노 하마 인터뷰 수강 하고 나 마세노 밤 에스티 시 하우 크리드디 바나디 바나디 페난셉 싹 두디 야우시 두가 훌 할라 블루 레카노
4: 에 보니 마세가 폴리틱스 니네 오자 호이 호이 호이
1: 마세디 워 할 필네 해봐 호이 산슬로우나 보기 와니네 칸세
4: 호이 호이 호이
1: 아 두 어람 수 싹 두디 자 토우시 현장 마 호이 오시야 두가 또 팟 할라 블루 레카 도로게
4: 아 두 한 번 야들 비
5: गाइरहने हो भने ओ स्पिकर साहेब ल ओ ए अनि सोम त हुँ त खोइ वरे नुङसी वरि वताइ खर तौरको पुन्छ नसिराइबा तौरै बिराङ सिकिनी नै

0: 입에 걸고
1: 바니 바니 바니 영따 영따게 영생자로 기게
2: 까리까리 하이나빌 아게
0: 밥다 드리네 해 무슈 한했다 묵보자니 아이고 나 양은 하리시 밤 다도 오시니네 어디가 이시 방 사고드나 생각이 넘니나 다 과이 넘니나 이가 디부디 시엠네 빠이 하질래 야브로 하 마부 시엠 오일가 파티 투가이르게로 하 파티기 인트레시엠 오이드로 까나 시 자자네 베이그도 과이너리시
2: 이마이베마 이마이베마 뭐이 바옹기 커핑 락핑 두가 쿠나가 다람 가드라 하이든 아이디 빠칼라미니
0: 야 야락드르디 부가이더니 아이디 헷다 부르겐 동네 야네 야드르디
2: 아두다기디
0: 아두다기디 무슈탑 테레드나 한테레드나 아이게 꼬이노 와리에 무샤나르가 쿠트가 쇼드르가 할레이시니네 아두 뭐이 마루고옴디 따위헤 나 뭐이네 또 우두리 두가 코이데 빠카이동띠야 뭐 시다무글라케 해리네
2: 뭐이부 가이다옹이 잣까니 하이게
0: 하잉 하잉 딜리빠이 하래다 뭐 아다 모이나 피름바라이두나 아로이바라이 오도리바코 하이가 마노시 모이데 뿜신신나가 다도래
3: 야로 야로
1: 마야 암제 블라마
3: 아이 아마게 야로 하이 하이 카라이노
4: 오타마라이두 카라이노
5: 에메리 웨보이 무티베게 하이 이모도 비바이도 빠이게
3: 어동 아이 비고게 돌게
1: 어동 아이 비고시 마노 담들레게
3: 마노 한자이 야로 한덕디 아이
0: 와참또야야우겨보다 하도 까더리네 아이 소야야야 아이 카고 야 먹이 소야 아이 뭐 똥 좀 좀 좀 좀
1: 사 마시다 이는 징내자 범례예
0: 하윤이
1: 이제 막 거의 로이나이 거기 와 항해 마시는 항해 또다이 거기 거기 능력의 로이 풍도에 또다 막 거의 그룽자 키다드나 시다 막 아마라칼라케 나 하리브세 마시만웅다 아탐레이 거사
0: 그리라 이슈 칼리미나 또 거기도 시게
1: 카라 신자버서 또다 더피르세
0: 아주 그냥 토랑도 시게
1: 아니고 맞다 오시네
0: 아이디
1: 그룹
0: 아마만 비라
1: 아마만 비라 아도 랑센치네 랑센치 미딜라르나 살 파이사 아이쇼 부르디 라이브 하고 마이 테이크 림네
0: 아 비브라 그라 마이 비바 오레 야락드레 아이 로로 콜로 가지 봉 조쇼
1: 그래 도기 와디 남드네 요코 액트 피선적에다 더랑도 도기로
0: 오 파레 파레 파레 세 라디아 너도 실로서 실로 수리브레 영웅아랑 슈퍼에 안 녹토 크르미네
1: 이만 아이 페마 수리브레 크라이나 사암나 우카라디 파사 와트카 도리브노 에 오늘 아무리 통부 통부
0: 나
1: 사르디 리엠나 판미 이야 고양 또 옥색 이야 고양 또 옥색
0: 감옥이
1: 사 no not but I thank you sir I thank you please
0: yes sir anything I can do for you sir
6: Mr. Nando
0: sir
6: you are a very popular leader of our state unit
0: sir
6: and I For myself, do not want to disturb your leadership. But, sure. as you know, our central leadership has compelled me to come here as party's observer.
0: I know, sir. I am one of the most obedient servant of the High Command, sir. I will obey whatever the High Command wishes me to do so.
6: Very good, very good. Let us be very frank and coming directly to the point. May I ask you to relinquish the leadership of the legislature party in favor of the deputy CM Sri
7: Lal Hari Singh.
6: Huh? There is a serious charge against you and we think it will serve the interests of the party if you resign honorably.
1: No, sir. Yeah. We majority, sir. Our side 37 MLA, deputy CM sir, only 15. Leader, no change, sir. No change.
7: Mr. Khan.
1: Yes, sir.
7: There is no question of majority. We are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party first. That is most important.
0: Sir, I will not resign, sir.
6: Yeah?
0: I will not resign. In democracy, the leader who commands majority in the party shall continue to be the chief minister.
8: We support, sir.
1: Yeah, who is a praja na bhot pira ka kaari ni. Praja give bhot, we climb, we majority. Politics is not joke. You please, sir, you please think.
6: Mr. Nando, are you quitting or not?
0: Sir, I am not quitting.
1: Kaisu kibiru no ne, sir. Resign toro hai bira lore, phong na thing na
8: toro. Sir. We cannot agree with the High Command, sir.
0: Sir, it seems that the High Command is siding.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톱나럽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네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카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카리 카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바 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훔다기 망아 파오바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두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우
2: Film segi mari suba arweba khodol da mukta minasi Tambal film degi Amarjit Pakasana nganthoibi apun ba khonjelda bi rozina seringba Amarjit masamakna seirangbi sei

0: ꯃꯆꯨ ꯑꯆꯦꯠꯄꯁꯦ ꯑꯩꯈꯣꯏꯅ ꯍꯥꯟꯅ ꯂꯨꯞꯄꯕ ꯃꯇꯨꯡꯗ ꯏꯌꯣꯡꯗ ꯇꯤꯡꯉꯤꯉꯩ ꯃꯇꯝꯗ ꯃꯄꯥꯟꯁꯦ ꯁꯪꯕꯁꯨ ꯉꯥꯏꯌꯥꯗꯦꯕ ꯍꯦꯛꯇ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ꯃꯄꯥꯟꯁꯦ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ꯁꯦꯡ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ꯕ ꯃꯇꯝꯗ ꯑꯩꯈꯣꯏꯅ ꯐꯖꯅ ꯇꯤꯡꯉꯒ ꯊꯝꯃꯒ ꯃꯣꯏꯅ ꯁ 홍 가사이 아쿠퍼스 띵절라 아포백테 펜절라
1: 오오
0: 아포백테 펜절라 봐 아디 이엔간데 파저다 봐 아두 하이페땅이 영 맞담는데
1: 야 꿈나 캉데베 미데디 좀 이만만하나 이때 우두이네 봐
0: 호이 이만만하 바이다 아 사이 피엔이도 영나 맞담는데 시피지 빠미 하라카네 봐 꿈사리 피지 이사 타겟베기 와나트나 봐
1: 호이 섹신나 사르베니나
0: 섹신나 사르메데 아자 아포고 펜절라 랑도 포고 펜절라 디 투나 좀 모이데 로이저레드나
1: 아코이 아쿠 신디암 까바
0: 아코이나 데 아쿠파 펜 바니나 마락 마임사 마나라가 피제 이행보다 미나 좀 빠암 바이도 오이 바이다레
1: 싱베 마탕다 코이나 헷가링 마마템다 호지티 소셜 미디어 다 마얌세 얌 타갈레 피 슈비 메야맘나 피 얌사이 마융마 페 마네 마네디 카이바 수마이나 피 슈보다 가 사라 이세 마융마 페 마나데 바기라디 숨다 강자 오게
0: 마융마 펜 좀 마나다 바 아데게
1: 피샤 파제데 바게
0: 항락팅 더 부샤데
1: 오
0: 하이데 카이탄가 노크라가 모이나 랑 탈라케타 위가이나 키베데이나 트라게노 도부데기 항제 노크라가디 피제돔 장전나도이네 띵나 사르가디 하연가 간다마기 사바 하바 콧바제
1: 레이르이드이네 바
0: 레이데바 하바기 마탕제 랑 마융마 펜마나 드르가소 하예바 마융마 펜제 아쿠파나 마융가 아그라가 아조바 펜젤라가데 돔 시조돔 베라카라네바 좀 사라네
1: 아주나 마용마 펜아니 막 랑마나나 사라게디 피샤수 파제레니 하잉 퉁코이나 시진나브다수 아파바도 오라카도이네바 아도 코이나 무 강자닝이시 샤막시 얌 샤모 마탐나 테피 아코 파사라 에싱세디 아도 카이모 마탄나 파샤투노 온베야바 타이나 사기바 피 아포보고마세 사게 카이베 와칼로 라피베 오브라
0: 아도 데송간 간다 간드라 하지 파샤수 얌데 아코 이 사리 파샤데 사박사박 방도이네 아도 피제 로 이들이 하여가서 에마라 안방하디 아이지 페샤지 더가 레레시 피비오 코피오 하이맛 페샤도 소바마 에마노마 잠롱 라카 락토이네바 라니 피용강 마담들 싱타이 마타다 락토이미드나 아도 이 페샤도 실레 제마시 피비오 하여가디 마나숨 피라카네바 아도나 마시복다 아토프기 피엄복 사바수 능주능데 사벌 외르가서 민고네 유원서토이나트라 이제마레리미나 아이기 피기 페샤도 피비오 아이 땅하이 마라마 팡에 아진 바컬레레 하이라가 하이앙 피마 뿜돌로라 간다 아둠 에자 송나바
1: 도 마탕스템 땅하자 호르기 이사나 츠금바 마얌나 밤나리바 피샤비 에마데디스 마이나 내스는 헤눔 에워드 팡바가이시 삼나 하이라바다 Nurse Amanda Florence Nightingale Award from Bramagi, my papa's woman ever. Pishabi the suit, Kachamina, the sun handle, a work of Pangapa, Pishabi Matanga Pangapasia, Yamsak Toksani, I need to. Isana Hunters Minor Pangapasi, the credit city cannot be winning.
0: I credit to the I Kalima, the labor got over. It's a masanti that pinning a Makoi Tangaram Dragadi, Pangbusunga Mamoyana can say.
1: Aduga Mumakata and a cunning is he. Who's you six say? Peeing say, Caramba lay Macalne Hena, Miam Zina, Karihena Palmna, Sanari, have this type of you.
0: You see, Miam Palmna River, Sari Bazay. Lazy, I'm the Palmna Yaita. Tamatam, your own man in a housing, Jinadi lays along the wrong shot, but Sukumba lays you in a palm ever. Aduga Karaga, may I ever missing Jinadi? Kai pam ge hai kana thai ne gi ari ba mai cha de ta tare ba
1: nam thang club kum ba poloi phi ba ada gi mayam na khrap phen kai ni long lasting wei ba hra ge di moina mu we da iba ko
0: an kai na pam ba na du wei re adu adu ra ga so aina

홍다 아노버 겐라 비달레 아마 링나바 나시 겐라 비달레 상가탄 리지널 오피스 딘 수기야기 미훌 강부 아마나 힐 에리아 커미티기 자면 딘 강룽 강마이 아마숭 디스트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야우나 스쿨 사범 영신 크레 아마숭 바랏 아마숭 자판 기 낙셀 기 만트리 싱게 미팡 나시니 델리다 방토 크레 낙셀 만트리 라즈나 싱 아마숭 자판 기 낙셀 만트리 신지로 고이주미나 Punna Sabhavati Oidana Pangthoki Bamipam Aduna Samudra Gi Lamda Security Hengal Hanaba Amasung Bharat Ki Ngakchal Gi Technology Sijinaba Amadi Amaga Amaga Thazanaba Hengal Hanaba Gi MOU Sahi Taunakhi Paulo Jare.

0: 마음 터지는구나.
1: 그저 울기. 이거 뭐? 내 입 내가 이나 파국 살아 가는 거.
0: 나랑 이번에 그 해내기. 그 해내기 해봐. 신이마 오늘 티네시 하는 게 락래. 아이 와래긴가 해래. 아들 나 신아 파국 살아 누바면 내가 다른 거 파국질 않아.
1: 아이 신락이 간민이 이거 뭐? 아들 되네.
0: 아들 예. 아 저렇게 들어봐.
1: 아들 보러 그도 없이 원생도 사월로 믿어든다. 나랑 되게 나이가 보래 이번이시.
0: 그도. 이. 그나기 그도 왜 그도? 그나도 믿어봐.
1: 나이네 또 나 그나기 왜 되노?
0: 이. 이거 더 봐.
1: 많이 세 시즌 비기봐.
0: 에이 아이 호시디거는 비기바는 자가 밤 되봐. 달래봐.
1: 이봉어 밤 내가 비자분에 세디. 하잉 미래 밖에 사크라가 아빠 미래 분인 신을 내비나 봐야되나. 담모 구도니.
0: 이. 능기 집어 능신 그돌러. 애들이 시절 어느새 구도 미래를 시절로.
1: 잘래. 구도 미래 뭐 구도 없이 보라. 군인동도 시기스.
0: 군인동다.
1: 시기해봐.
0: 시절 어시로. 세.
1: 양파제이.
0: 잡자인해. 아스 나까지 잡산다 미니마디. 파지이리
1: 파지이안나
0: 아이마 아구이 팀에 토리 아구이
2: 팀에 자아시 딘다 시내 나오기 디부토리 또 놈바 시사시 턱 쓸우세
0: 아아 디마
2: 비마 시사 턱 우세
1: 아 야니나마
2: 턱에 두기
1: 야레바
2: 또 놈바 시 사시 시사 타는게 야이마 시사 턱 쓸우세 또 놈바 이 팀에 사암글럭 토겠고
0: 아 이 팀에 카트는 부터로
2: 땀에 더위 아들 야이마 능보 가이 미미스 봐. 또 넘봐.
0: 이때마.
2: 슬라오.
0: 가이노.
2: 슬라오.
0: 가이노.
2: 아시보. 낭 나이바. 살라만 비하이브 들어.
0: 많이 이때마. 가래 눈에 떡 실로. 아유.
2: 비마. 나 코에 코이네네. 아빠 바다 따내리 하이르가. 마보 미에마 땅 오이네바 시엠르가. 누웅부디 아노비 코지잉바 따브네.
1: 호이. 호이 이네마.
2: 이네마 하이노. 시하요
1: 이놈아 와르부스와나 마니 지나르탄 말루에르티바 파우부디 이놈아 숨하이제키기 아도 이놈아 아이셀라기
2: 나코케드르기
1: 가시다우디 이놈아 아이세크라기다
2: 나코케드르기
1: 셀라기 이놈아 몽골로이로 오
0: 아이 아사이복 팀비게
2: 또 놈아 나코 나코오 나코바
0: 그들기 대박
2: 그다이 놈 띠엔게 봐.
0: 라이티바.
2: 아들 띠 라오르게 고.
0: 이때마 시디.
2: 야 마지니 시디야.
0: 하자브리 띠마.
2: 하지보.
0: 니 아들 뭐디.
2: 빨리.
0: 아들 띠마.
2: 내기네. 나 비누 가 돌아 신자랐어.
3: 아나 거기 여러 개래.
2: 다모. 빠샤 하비도 펑비라 불어.
3: 아 방해.
2: 그것도 보다
3: 방해. 아 맞다 이마.
2: 다모.
3: 나 시디네 티가 다나네. 아이기 빠이샤도 비락래네 아두그네 루파자니 예마수 이나옥 돈돈머니 인지나 담바사케네 하이바두다 하라오네 비락리버니네
2: 루파자니 예마수
3: 오이네
2: 담농아야두디에
3: 아두왕강 식물로 청크러보
2: 아 로신크러보니 돈돈바 넌고로신드리브로 넌이 담바사올라에네
4: 담바사
3: 아이 구마
2: 구마
3: 나는 고마.
4: 담소.
3: 거기로네 아두기 한번 심 품어도 봐.
4: 에, 가수가들 담소 좀 망가 땡 빵나 봐. 근데 담소. 아, 회 바봉도. 마 팀도 벌써 라닝 미네.
3: 회.
4: 아들가 시시에 만티네 텔레폰 들고 만티 과터 차 잡이 아들 애들 사도 그러봐.
3: 야래.
4: 근데 마 가져는 게.
3: 아, 이몽 데리 레이리 레이.
2: 가이 뭐시 봐. 돈돈 봐. 나기 말고 고마. 애는 뭐 가져 이렇게 털어내.
3: 아이
5: 나 뭐 가져 이게.
2: 가이 뭐시 봐.
3: 티잉이 무슨. 나기 말고 고마 라이네.
0: 헤헤. 고마. 헤. 아이.
4: 넌 그래도
0: 아이 그만.

0: 哎呀，是，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 신경 옆에 손달래지야 돼.
1: 아, 빨리 빨리. 아, 난 이 신경쓰디 오통 너무 하우이네.
0: 옥대보러.
1: 옥대보.
0: 칼각 건지라고 하이브로.
1: 야예 야예.
0: 얌 하우러버리나 산하불러 뭐가 부서 옥대라겠고.
1: 야저리.
0: 그 유다 뭐 앵무래 문이 징비드고.
1: 어디네 이 앵무 야더보러.
0: 나뭐 티가다는 뭐 잠깐부터 비록 들어보라.
1: 아, 나 시디네. 티가다도 오통 하라고 하우크래.
0: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1: 아, 마사노 파마니야마 야무따는 거랑 방제래예. 아도 와이나 빠샤 비오이나 오노 빠기 파가 들어오면 하이로 봐두다. 야, 하나 오노 비럭해.
0: 아두디, 마마와 일비에두디 오통 하라고 저리니다. 아두다 뭐, 뭐 그게 소시 부자는 믿었네. 아, 그게 샷다 라피야 폰티코.
1: 아이, 아래 일레이터 따나리 바 티가다니 샷다 바 야브로.
0: 아두다 뭐, 아, 그게 야미기 타바 두부.

0: 뛰는 바람과도 만결하다. 애도 이제 나오니 빠또 놈먹이다 먹다 딜 빨리 생각마 나오라 나오나 애도 거인네까 바샤키땅 비우가 하여디 레이티가이나 하여까도 만결하다 아이디에 거인나 비바 몸들레 임나
1: 다무야 다무야 캔데 생각비게노 다무야기 아침에 배샤도 아주 많이 비오 나선데 야오 비샤 비지름기 해안 오다무야
0: 양본데 달로 받자니 그더니
1: 오 야오리 다무야 로우시
0: 하하 양파이 하이네 능원이 로우리 불빠시니시 그이 때문에 내는 능원이 로우에는 딱둑꿀꼬
2: 딱둑꿀꼬 예마 예마 가야니 비샤노
0: 비샨띠다
2: 가야니 비샤노바
0: 비샨띠와
2: 시 비로 비로 해보니
0: 띠와
2: 가야니 비샤노바 비로 하이빈 좀 보세요. 왜 사지 비로 하이빈 난 거.
0: 아이마.

하잉 오거스 기탄 쿠마 토이 이라이 누미 타완기 마픈 니판바 아유케 뽕마가 마카이 타바 마탐다 아카스바니 인팔기 아한바 토롬 파링 산독 바우자가니 하잉 이야카이롤다 탐자리 톡솜 아보마이테기 페나 단타 뮤지컬 센터기 세석로이 싱나 삭바 이말레바포 세타 이세이 아히밤 보르바니 싱 아셈 비믈라 데비 아마디 아히밤 부디산다 싱나 삭바 라이소니 세싱 마탕 마탕 오이나 타한자가니 시대 희닥 펑비가니 뽕따룩 미니따라 뽕따룩 미니따라 마가 레방능베 이세이싱 구돌담자가니 뽕따룩 미니꾼마가 마리프리 마타미 세이싱 란톡사가니 뽕따룩 미니니푸 바링나이나 산두옥 사륵리바 라디오 클라스 짬리 양카이 훔도이 슈바 땅각다 클라시스키 힌디 레슨 넘버 10 타한자가니 토로마시 디파르멘 오브 에듀케이션 에스 사마그라 식사 마니푸르기 템방 로이나나 부촉사바니 뽕따렛 하잉기 콘젤 나촘다 탐자리 헬로 마니푸르 헬 라이프 원인 프로그램 탐자리 베히람나 앙앙 싱다 탱나바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엑스파르웨나 랭신 비게다비 Dr. Susmita Devi, Autism Assistant Consultant, Pediatrics Department, Babina Hospital.

하잉 아유키 뽕리 빨 다바마탐다 란톡스가니 나하롤기 콘셉트 탐자리 바히람나 제너레티브 AI 마디 에젠틱 AI 하이 바히람 시대 와리 바타이 사나바 타한자가니 엑스파르 웨네 랭센 비가다바 Dr. Usam Sanjota, Assistant Professor, Nilit, Imphal. Good morning, Manipur. Lantok sa ganipong Nepal, minute ni Funitoy. Matanga si da, Janela si da nga sino midang madihayang itamzari batarom sing, samnap na ning sing zabaloy zari. Akas Fani Imphal, hausik tabira si, naharol gi konzel.

나의 부모 주바라스나 마몸랑렌 토이비보 로이담 타보 아홈주나 거보다 로이보 타키바 나 시끄러우는 자디 끄러우놈이 추르두나 이부 땀바움 한자버가 로이나나 토이비 거보다기 로이보 가락리 마타우와 숨타우두나 마몸랑렌 토이비도 마타 싱글 로이나두나 까보 사왕 라이브 타도

나 이쁘네 이세 가락 하지 낭비부 야루들은 이쁘 매무사나 가리기 야더니 이수나 사우하려버니나 아 나나이 나쁘나 독삭독바 하이버드니드나

0: 아비리 건강기 더럼.
1: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가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2: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1: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 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토르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2: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훔다기 망아 파오바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1: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0: 아가스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브 뿜나먹보 뿜펌시다 목하나 따라 녹세리 하우지는 미당이 뿜따렛 미니니 푸멍아 세계니 푸니 반짓 키보갈로 인해나 뿜펌시다 다비르시 마땅기와 펌다 이마알원 무책신시 아이비 라스쿠마르 사나툼비
1: 나시 오거스기 땅꾸나시다 마니푸리 론나 Indian Constitution gi Nipan Super Schedule san khibu numit ki thawram Manipur gi mapham kaya da pangthok nakhi step level gi oinashu Jawaharlal Nehru Manipur Dance Academy da Manipuri Language Day step level celebration committee na

아카스파림프알 허직풍파마시다 토롬 따비리와 생기다먹다 부드나 락세리 굿이브닝 마니불 토롬마시다 에코기 탐자리버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라시다 아돔노 코이다비바 마니불이 마타미세이 나트라가 마니불이플라미세이 텍스 메시스다 아마디 왓츠업 메시엔저다 칸비락바야라가니 마룹시그나 이사이 칸비락바기다먹다 탐자리바 에코기 모바일 넘버 아무하는 생자리 9863102016 Number asida numidangi pumapul fawgi manungda adom nokhaida biba manipuri matami sei natraga phlabisei khanbirak payaragani

0: 아카스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 부품나 먹포 풍품 쓰다 무한나 따라 녹슬이 하우스님이 당이 뿜아빠 미닛 망아 세계 님푸 섹키바글로 인하나 하우스 다비레시 군차 망아 수바 마니프리 론 미닛 가마리 레이나나 아카스와니 인팔기 이파오 강문나 부촉바 워리와다이 사나버기 타우럼 토로마시다 엑스파로 인하 랭신 비리바 마니푸 사르카르기 디렉토레 톱 랭고이스 플라닝 앤 임플리멘테이션 기 디렉터 라이스럼 라다칸드 싱 오네비리바 Kaidem Gichandra, Dex Editor, Akaswani Imphal. Puthokpa da Tembangba, Okram, Memchowi Devi.
1: Manipur loan na nipan suba sedal da chankhebe numet August kun na si Manipur gi Language Day haina palan thorum pangthok tuna lagle. Kuncha mangarak suba Manipur loan gi numet ase gi hiram na State Chong Sana Laibak Manipur for Peace, Unity and Integrity haibasini. Manipuri loan gi numit kamari laina na hiram asigi matang da ngasi Akaswani Imphal gi studio da wari sanana bagitamak Directorate of Languag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gi Director Laisram Radhakant Lengsinduna laibire ahan bada tamu putram no oksiri
2: anjan nungai je
1: ahan bada ngasi gi unaduna wari watai sabu gi thormasi da tamu gi ahan bada khangje ningi si Manipur loan si kadai phawba Manipur khunai gi damak ta darkar oi haibasi mahana thambiyodam
2: Hana Panbigiva Nasaigia Kwegi Manipuri Language Day and Kwena Pangtok Sarivasya. Masida Kwe Luanama Haibasi Leva Ami Mina Nga.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지노미당기 뽕따라 사겐 꾼차트룩 쌓기버갈로 인해나 상하이 체렐깅에서기 하루에 보토람 뿌드는 낙세리 노밋 거디기 바타우금 뽕펌시다 부자르클리 게트싱 마탕마탕오이나 그돌기 한부터 타비라시 라타마게 스카라마디 우딧 나랜 아니푸다 상미나바 기타마